엄마 봐 수이 오크첸니러 송패자으리 수이 수이 고물론치 제라미야 넘물론치 제라으 소에 유마여러흐 미알라호 노라흐 소에 요에미체타허 넘바그에갈리허 라추추여러거 늑바레이 알라리 수이 주유리지 사이 주말로에 얄라리 수이 수이 늑해발라 제코노라으 포예알루 늑병여라으 수이 성방우도니 말랑하니 성러아여 대강차리아으 소이 디라고레 등에 별로 줄리